0: Melody, Melody. We're gonna do that cha-cha dance.
1: 얘네가 뭐 하냐면
0: 봉인다
1: 가보시기로 아파트에 받더라. 이거 구글에 나는 남캄파나 a one stop shipping agency 이 나는 나나 sponsor a Neptune Pacific Direct Flight 게 NDPL 니거이 봉고에 네네 아리에 나는 니가 니라나 가보시기로 예쁜 맥기리베스 얘네 와기다가 배해라는 대봉 에 니가 로고 워피 마노 원순 워와 장아 워피 마노 와 어와 이까이까니 배해리 아이가 가이는 와기 바꿔나 이리
2: MTCIC, pesang ayeri bebe yon de email address at pieribebehatcommerce.gov.ki getare bonia de nampa isuwa ni mewa tawana wowa no wate wana ni mewa isuwa isuwa ni mewa tawana wowa no wate wana ni mewa wanua awa isuwa de nwa kia de nwa tawana waiwa waiwa awa
0: Away the one stop. Nakoni katewea son nana email at katewea@onestop.com.ki. Ke Olive Derek nana email at olive@onestop.com.ki. Kente tarapon.
2: Ay suwa ni mewa tawana wawa nowa wawa wawa wawa. Ke isuwa tenua kia ni mewa tenua wawa wanua tawana.

0: 왔네 배또매고나나때가이때구레이배어에가라고이란나라다이언메우리 FM 89.9다메로한테이가봉아유소타뱅가인모모다기나건본대와이수아우링아레때꽈타나건이수원테이가봉네배아고나고나나뱃농라암콩라에키모토토아리나고나나뱃농아니고와나기에봉아나아니맨에나이포김때이가봉아유아양어이엔테메네세이고나고나나뱃농라에키나니본라이수와아이레트라노콘완테땅가이나이오메간넨코야네코우스마카키톤코야네코아코코템코타페나방가이니가가리게테메루롱케스나테이메톤폰아가네코워웜테라파코나베이시니메루롱케한마케메코라완나코스팡암이나난땅가이네포와유이마인망아가이얀담마쿠리아가이얀나팸데이데이이나난땅테이가봉아유
1: 아이오토고네포키미They don't miss the channel, man. Long-

따라네 에스웨이 우스가 나오는 매와 견디가 뻥아요메 엥엔나네 어떠시나 거가리기 뜻다이 나건나라 서포터가라는 매와 기쁘겐데 또 위게요.